0: 네.
1: 완료 지선 지선 완료 지선 지선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씨야 안 안. 不要跑骚了，今天还要上班呢，是吧？还要上学呢，也不放假啊，给自己身体是吧？多休息一下，拜拜，晚安，六七三七三。